0: 박구 지금 담당 예 야이 야이 왜 서보 전학무 야이
1: 예 박구 야이
0: 젠다루 젠다루
1: 이어 각각 가요 기프라사와토로
0: 생농 과라스위 소마르토
1: 아유 아유.